0: 지나 물전승 나르시거나 물쉐힛 따라시거나 물알라하시거나 물 뉴슈르나 선자거는 길라츠나 토프라거는 시각마발라는 물알라하시거나 물
1: 하피슬렛신 어주는 Alkalleşten öcünü göster Türk'ün gücünü vur Allah aşkına vur Ozan Erhan ağ olsun çak Türklüğe çağ olsun.